0: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3, 24 hours a day at hoperadio.net. This is THWH Palau.